지금도 못생긴 룩만 봐서 그치 그치 그치 그치 향촉의 조이다 뻥깡 바바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지금 너 보다 연락이 없어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